0: 예요. 원래 the voice is singing.
1: 올라오는 사모예 올라오는 목경시오.
0: 올라오는 도망과 드라운 이티시시. 올라오는 오바. 올라오는 night of wonders.